0: 치 구치
1: 뉴스 구치
0: 구치 구치 구치 야마니 나의 덕분 보여 말하니 코코샤 날라 베리 솔직히 나빠나 쓸모없이 구치 구치 구치 야마니 앵달은 너도 복수 나타니

0: 그치
1: 그치 그치
0: 그치 그치 그치 야만이 나의 덕분 보려만 하니 거꾸로 날아버리 저지나 바나세 모시 그치 그치 그치 야만이 앵달은 너로 목숨 나가니